0: 오빤 강남 스타일. 강남 스타일.
1: 오, 오, 오. Questo brano lo puoi richiedere con il codice.